산 네가가 꿈이 아닌 새로운 맞잡아. 이어서 알란디크 이눈마베크 미타케사리의 쉐만푸 그 벨라 플레마 기만 자금마 기파살우테니엔드큐 알로타세레 마바소슈쿠르 트위트레소슈